0: 따라 가을에
1: 기
2: 토크
3: 오크
2: 모츠카
3: 마카파이
2: 기 헤 하마 타
0: 카레 아쿠키
2: 아
0: 하루토네
3: 헤르
4: 헤르
3: 토크
0: 데치나나 모테 마카웨
3: 아이 아이
0: 아이
4: 헤후
0: 헤후 헤후 오크
4: 지금 하루 만 고마.
0: 안해 안해 오크
4: 아 타후
0: 하루토네
3: 100.9 and 94.9.